그리도 아까 아가시바니 주바이 대니폴 우스탕이 야가 젠티아 디보셔널 송 네오파나비 추피 아들이 기르와이 네가초 용 우마 하루 우니 수치앙 기르와이 그리 부터유 블라이 야루티 이브 아르원 미 우버크로 또이 아비기니기 아들이 기르와이 네가초 용 우마 하루 우니 수치앙